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4월 25일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시는 홍색 정신 계승을 발전을 추진하는 정신적 동력으로 간주하는 것을 견지하고 천혜 자원과 산업 기초에 입각해 홍색 정신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고 로혁명 근거지로 하여금 새 시대에 활기차게 생기를 띠도록 했습니다. 한장향은 홍색 문화 관광 질적 향상과 능률 증대에 초점을 맞춰 관광 명소들을 연결시키고 시설을 승급하며 업종 형태를 풍부히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홍색 문화 관광 정품 노선을 승급하고 몰입식 관광 발전 포국을 구축해 여웅의 고향의 홍색 자원을 발굴하고 홍색 브랜드를 빛냈으며 홍색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홍색 유전자를 혈맥에 융합시켜 산업 발전 초심을 이어가기 위해 도다시는 홍색 정신 계승을 발전을 추진하는 정신적 동력으로 간주하는 것을 견지하고 천혜 자원과 산업 기초에 입각해 장기적으로 생태 립시, 공업 강시, 문화 관광 흥시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부단히 공고히 하며 163 산업 포국을 확고히 하고 장대시켜 홍색 정신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고 로혁명 근거지로 하여금 새 시대에 활기차게 생기를 띠도록 했습니다. 도나시 진안장 열사릉원에 들어서면 푸른 소나무와 향나무 사이에서 장엄한 여웅 조각상이 보입니다. 동북항일연구원의 중요한 활동구역으로서 도나는 무수히 많은 혁명선열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왔으며 홍색 유전자는 이미 도나인민의 정신적 혈맥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이미 도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됐습니다. 근년내 도나시는 의약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식품, 기계, 목재품, 에너지 광산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물류산업을 발전 장대시켰으며 높은 위치에서 신흥산업의 규모 확장과 성장 추세를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현유의 산업 기초에 의탁해 신에너지, 신재료, 신장비 등 신흥산업을 대폭 발전시키고 당지 실정에 알맞게 기존 생산력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탈바꿈시켰으며 163 산업 포국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장대시켜 도나 특색을 갖춘 산업진흥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도나시 의약건강산업의 선두기업인 길림오동약업집단은 시종 사람에 집중하고 약에 전념하는 리념을 견지하면서 홍색정신을 기업발전혈맥에 융합시키고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입을 부단히 늘려 산업전환승급을 추진했습니다. 목전기업은 이미 중성약을 중점으로 재배,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일괄화한 완전한 산업고리를 형성했습니다. 도나시는 또 의약건강산업을 대폭 발전시킨 동시에 전통산업의 전환승급을 부단히 추진했습니다. 신원목업유한회사는 도나시 목재품 가공산업의 대표 기업으로서 녹색발전, 첨단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제품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부단히 제고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원목 마루판, 원목 가구 등 제품들은 널리 구라파,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지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항일연군 전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혁명의 땅으로부터 산업이 왕성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가원에 이르기까지 도나인민은 영원히 지치지 않는 정신상태와 한결같은 분투 자세로 홍색 혈맥을 이어나가고 시대의 사명을 짊어지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여정에서 로혁명 근거지 고품질 발전이라는 정체로운 답안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지 홍색 자원을 더욱 깊이 있게 발굴하고 문화관광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1층 조력하기 위해 한장향은 홍색 문화관광 질적 향상과 능률 증대에 초점을 맞춰 관광 명소들을 연결시키고 시설을 승급하며 업종 형태를 풍부히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홍색 문화관광 정품 노선을 승급하고 몰입식 관광 발전 포국을 구축해 여웅의 고향의 홍색 자원을 발굴하고 홍색 브랜드를 빛냈으며 홍색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근년의 한장향은 계속 홍색 자원을 향촌진흥의 중요한 지탱으로 삼고 주동적으로 전역 관광 정품 노선에 융합시켰습니다. 진안장 열사릉원이라는 홍색 관광 명소를 밀접히 둘러싸고 여웅 이야기를 계속 잘 선전했는데 선으로 진안장 생평사적 문화중심, 여웅의 산 항일연군의 길 잔도, 항일연군 식당 등을 건설하고 부대적으로 여러 곳의 홍색 관광 명소를 완벽화해 점차 참배, 학습, 체험을 복사한 완전한 홍색 관광 노선을 형성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올일의 한장촌은 근교 레저의 우세에 힘입어 홍색 풍경 감상, 수학 여행 실천, 정부 기업 활동 등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뚜렷하게 늘어났는데 각 홍색 문화 관광 명소는 누계로 천여 명이 넘는 관광객을 접대해 4만 원에 달하는 문화 관광 수입을 실현했습니다. 향촌 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장향은 전역 관광 순환선 유입 우세에 의탁해 통일적으로 자원을 종합하고 주변 홍색 풍경구들과 연결하고 연동 발전해 단거리 관광, 홍색 수학 여행, 주제 교육 등 다양한 수요와 정확하게 접속했습니다. 동시에 전문적인 홍색 해설을 통해 몰입식 실경 과당을 마련하고 양걸 등 당지 민속 및 만족 풍정 체험에 융합시켜 홍색 문화와 향토 풍정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로부터 아름다운 향촌 경영에 이르기까지 홍색은 한장향의 가장 선명한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한장향은 계속 홍색 문화 관광 산업에 정력을 기울여 한장촌을 핵심 진지로 홍색 관광 업종 형태를 1층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능력을 제고하며 문화 관광 산업 고리를 확장해 근교 홍색 문화 관광 수학 여행 본보기를 힘껏 건설하고 고품질 홍색 문화 관광 발전으로 향촌 전면 진흥을 조력하게 됩니다.

일전에 향강에서 열린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여러 가지 권위적인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길림오동야급집단 주식요한회사는 강력한 종합실력과 두터운 브랜드 축적에 힘입어 세계 인삼기업 브랜드 100강 명단에서 3위권에 올라섰으며 연변산지는 천혜의 지역자원 우세에 기반해 세계 인삼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역량은 세계 인삼 산업 발전에서 길림오동의 중요한 지위를 입증했으며 중국 인삼 브랜드가 국제 무대에서 기념비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순위는 전문적인 브랜드 평가 시스템에 의거하고 산지 환경, 재배 면적, 생산량, 생산액 등 여러 지표와 결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확정한 것입니다. 단연간 길림오동은 인삼 전체 산업 사슬을 깊이 파고들고 힘을 집중시켜 네 가지 핵심 경쟁 우세를 형성해 산업의 안정적인 질 제고 및 승격을 추동했습니다. 연변에 뿌리 내리고 네 가지 창고 대상으로 특정 산지 유전자 핵심을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장백사 핵심 산지는 길림성 특정 산지 약재의 양질 생산지대며 길림오동 인삼 기지의 주요 구역이기도 합니다. 2022년 회사는 연변주에서 가장 먼저 네 가지 창고 대상을 실시하고 중국 중의과학원과 공동으로 유전물질 자원창고, 유전자 창고, 표본 창고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삼의 순수 유전자를 근원으로부터 통제 관리했습니다. 2023년 회사는 중약재 유전자 평가 시스템을 가동해 인삼의 유전자 신분증을 부착했습니다. 기준을 내세워 전사슬 근원 추적으로 품질 인삼의 모범을 구축했습니다. 길림오동은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구축했으며 인증을 통과한 GLP 중약재 재배 기지를 길림성에서 가장 먼저 건설했습니다. 매 한 뿌리의 인삼은 모두 생장 주기를 채운 인삼을 엄선한 것이며 가공 과정에 전통 기술을 적용해 매일 인공으로 수차례 뒤집어 말리고 자연 바람으로 건조시켜 신선함과 영양을 유지하고 인삼 사포닌 등 활성 성분을 보존했습니다. 품질의 투명성, 통제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재배, 가공, 검사, 창고 저장, 물류를 아우르는 중약재 근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전체 과정 근원 추적을 실현했습니다. 과학기술로 동력을 부여해 현대제약 기준으로 산업 승격을 추동했습니다. 길림오동은 현대제약의 핵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인삼 산업에 엄밀한 제약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국가급 기업 기술 중심과 선진적인 중약 추출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는 생건삼, 홍삼 등 전통 품종을 깊이 파고든 동시에 정밀 가공 범위를 넓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및 기능식품 등 풍부한 제품 라인을 출시하고 인삼 사포닌 등 핵심 유효 성분을 고능률적으로 추출해 중국 인삼이 원료 판매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거친 제품 판매 영향력 있는 브랜드 구축으로의 고품질 전환 승격을 추동했습니다. 장인 정신을 전승해 호감도가 높은 국민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길림오동은 시종 세인의 건강, 오동의 직책이라는 이념을 고수하면서 전통 중의 보양 문화와 현대제약 정신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장기적인 시장 검증 속에서 오동 인삼 시리즈 제품은 비교적 높은 소비자 신뢰도와 호감도를 쌓았습니다. 그중 출시된 지 40여 년이 되는 주력 제품인 오동 안심보내액은 장백산 특정 산지 약재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 제약 기술을 융합시키고 시장을 깊이 개척해 오동 브랜드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됐습니다. 이는 또 오동이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국제심사위원들의 높은 인정을 받은 주요 요인으로 됐습니다. 길림오동은 이번 영예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계속 특정 산지 근원에 입각해 과학기술 심층 연구를 강화하고 브랜드 승격을 다그쳐 품질이 높은 중국 인삼이 세계로 향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계 인삼 산업의 협력 발전에 오동의 힘을 기여할 방침입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骨健身强，唱步护航，幸福敦化华康学人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则优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 1535472256 1305472255